요 민디처럼 마셨어요 불러요 이차 볼겨 어차 볼겨 차후년쯤 불러요 민디처럼 마셨어요 불러요 페이티터 펠마솥 업버들라시러